개부터 아 트레스티 부드럽게 내 스톨텐 내 러브홈 내 레드리 스펜 저 스프링을 불안 오 미스 카미엘 오 흐스 내 롱달러는 매를 마스터 해보

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